0: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미래를 생각하고 기대하곤 합니다. 그래서 미래는 모순적인 개념인 것 같습니다.
1: Son kek dilimi için savaşacağım.
2: 인공지능은 우리의 행동과 선택을 증폭시킨다. 인공지능은 인간으로 하여금 컴퓨터처럼 세상을 보게 하다. 다른 물체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사고 방식을 부여할 것이다.
3: sondern auf nachhaltige Art und Weise die Erde wertschätzen. Und dazu gehört ebenso dafür zu sorgen, dass wir für alle Menschen auf dem Planeten angemessene Lebensbedingungen schaffen und es allen ermöglichen, oder es muss ein Grundrecht sein, dass alle Menschen
4: genügend Nahrungsmittel zur Verfügung haben und in Frieden leben können. I will research the phenomenon sleep.
5: Hat jemand etwas über Kinderrechte in der Zukunft gesagt?
6: Now the future is staring at me like a vision from the past.
7: Oh, my God.